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0: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1: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왜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그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이며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이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라디오 방송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결실을 맺습니다. 이 기도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주님께서 물려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대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곳 곧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불릴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히시고 모든 것을 예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우리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몸인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이시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간증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간증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한때 저는 하나님의 중대한 개입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다른 희망은 없었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거실에 서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제가 간절히 바랐던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신 후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을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특히 좋아하는 점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가 봅시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그분을 맞이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대속물이었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사에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들으셨습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왜 그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구속과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 피가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구속과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 피가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이 되사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이 땅에 있던 성막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성막이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분은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따르면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리아가 그분을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본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이신 내 하나님이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타나자 그들은 그분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셨을 때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모든 죄는 갚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희생, 즉 생명을 바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지옥에 내려가 우리의 죄를 갚으신 그 희생 말입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환영을 받으셨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희생 제사는 이미 드려졌고 받아들여졌으며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환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늘에서 누렸을 기쁨과 환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누렸을 기쁨과 환호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하늘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으로 들어가시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성막으로 들어가시어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는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은 완전했고 온전했으며 모든 죄를 갚아주었고 모든 병을 고치기에 충분했으며 모든 저주를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그 희생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여기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 곧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 곧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인 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그 자체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분은 바로 이곳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에 만족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으며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분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 피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피는 우리를 온전히 구속화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보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우리를 가난 속에 갇혀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심도 주셨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결코 깨어질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우리 모두는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충분히 좋지 못하다고, 충분히 잘 행동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부족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친구여,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24절,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들으셨나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 오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고 이래서 얻을 수 없으며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상황에 있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 피를 아버지께 드리셨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주셨고 아버지가 그 피를 받아주셨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 즉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신 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가신 분, 아버지를 달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뢰와 헌신과 순종과 믿음을 통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분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가신 분, 아버지의 진노를 달래신 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 믿음으로, 신뢰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들이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의롭다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의롭다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오래된 교파에서 쓰는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신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그분의 피를 드렸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 죄들의 모든 증거, 우리가 저지른 모든 행위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행위, 그 모든 증거가 제거되고 기록에서 지워지며 우리의 죄책감이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죄가 용서되면 그 죄가 발생했다는 모든 증거가 제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그 죄들에 대한 어떤 결과도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싹트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결과들을 씻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제거되고 모든 결과가 사라질 뿐 아니라 마치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만듭니다. 그 피에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어 마치 우리가 애초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요, 당신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성령 모독죄는 어떨까요? 친구여, 당신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세상에는 자신이 그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불쌍한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사실 그들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이 피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록에서 지워버립니다. 당신의 죄가 기록된 그 페이지는 그 피로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피는 모든 결과까지도 제거해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해도 저는 기록이 지워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육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지 결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메시지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실로에 할 때 이와 처음에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피를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셨을 때 제가 그곳에 서 있었을 때 제 안에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라졌습니다.
2: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Log on to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베스 잭슨입니다. 우리는 현재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뉴스 기사를 읽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모두 아시고 심지어 이런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 하나님,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무엇을 맺어야 하는지, 주 하나님, 그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곁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주님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겸손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회개하여 변화되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걷던 것을 뉘우치며 우리를 지으신 분,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부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은밀히 들여와 심지어 그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신속한 파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타락한 행실을 따라가며 진리의 길을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사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지어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내려져 있었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할 때까지 어둠의 사슬에 매여 지옥에 보내셨으며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실 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를 전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일곱 사람을 보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워 재로 만드사 불경건한 자들에게 닥칠 일을 본보기로 삼으셨고 또한 불의한 자들의 타락한 행실로 인해 괴로워하던 의인 롯을 구원하셨으니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날마다 살면서 보고 듣는 불의한 일들로 인해 의로운 영혼이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련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의 날에 벌을 받을 불의한 자들을 가두어 두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이는 특히 육체의 부패한 욕망을 따르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들은 대담하고 오만하여 하늘의 존재들을 모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천사들조차 더 강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그런 존재들을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모독을 일삼는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본능에 이끌리는 피조물로서 잡혀서 멸망당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그리고 짐승들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해악에 상응하는 해악으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즐거움이란 대낮의 술자리를 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오점과 흠으로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의 쾌락을 드러낸다. 음란한 눈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자들을 유혹하며 탐욕의 전문가요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악의 삭스를 사랑했던 바자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았으니 그 나귀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며 선지자의 광기를 제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폭풍에 휩쓸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되고 허세 가득한 말을 내뱉으며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 그릇된 삶을 사는 자들로부터 막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타락의 노예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부패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 속에 얽혀 패배한다면 그들은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의의 길을 알았다가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을 등진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는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씻긴 암소는 다시 진흙탕에서 뒹굴게 됩니다. 이런 장들은 읽기 싫거나 읽기 힘든 부분들이지만 저는 베드로 전서를 거쳐 이제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바로 그 다음 장인데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뚫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제 말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불쾌해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사도행전에서 베뢰아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가 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세국제역 NIV 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제게 특히 눈에 띈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때온 세상을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을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죄하시고 재로 태워버리셨는데 우리는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유일한 죄라고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부르시니 우리도 그것을 죄라고 부르자. 그것이야말로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거짓말과 도둑질,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 낙태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신 것들에 발맞추어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합시다. 그분은 타락한 행실로 인해 괴로워하던 의인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타락한 행실과 무법 상태가 있었습니다. 롯은 그 도시에 있었고 날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영혼도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강구한 의로운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다면요?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요? 주님, 2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10명이라면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그 도시의 의인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나갔고 천사들은 그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의 아내에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

그런데도 그는 우리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넓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 넓은 길을 떠나 바자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러 헤매는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악의 삯을 사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나귀에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며 선지자의 광기를 제지했습니다. 기적에 관해 한 말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말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벙거리였던 아이들 그리고 원수가 입을 다물게 하려는 아이들에게서 말을 이끌어냅니다. 제가 말하고 그들의 말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귀에게 주셨으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나귀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동물을 통해 사람이 무분별한 말을 하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발락 엔진 K이라는 왕과 돈을 제안받은 발람 엔진 M에 관한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세 번째 메시지, 바오르의 아들 발람의 예언, 즉 눈으로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며 엎드려 경배하고 눈이 열린 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 장막이여, 이스라엘아, 내 거처여,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들은 골짜기처럼, 강가의 동산처럼, 주님께서 심으신 알로에처럼, 물가에서 자라는 삼나무처럼 펼쳐져 있도다. 그들의 물통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풍성한 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왕은 아곡보다 더 위대할 것이며 그들의 왕국은 높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은 들소의 힘을 지녔으니 원수되는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산산조각내며 화살로 그들을 꿰뚫는다. 사자처럼 엎드려 잠복하리라. 암사자처럼 누가 감히 그들을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주얼 앤 주 or 주 or 주얼 이산 주 주를 가는 주얼 앤 주 월 받으리라. 나는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말하고 싶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 네 삶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살아갈 길이 있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주 아래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에서 건져내실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면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돌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0: 이 땅에 보내셨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음을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분과 일치시키십시오. 그분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제가 쓴 영혼의 포수, Soul Catcher라는 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영혼들과 지옥의 불 사이에서 간구하며 오늘 예수님을 위해 영혼 하나만 더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씩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문으로 들어갈 때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 영혼 하나만 더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구원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이며 그분의 발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불길 속으로 달려가 긍휼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땅이 인자들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 모든 뒤처진 자들을 데려올 때입니다. 버림받고 상한 자들, 잊혀진 자들과 그 외의 모든 이들, 그분은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며 해안에서 해안까지 보내십니다. 하지만 내 역할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디에 서야 하나요? 바로 여기 내 곁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땅을 되찾을 때입니다. 우리를 영혼을 잡는 자들로 만드소서. 단지 유행어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로 들은 것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영혼들을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혼을 붙잡는 자들로 만드소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붙잡아 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1: This is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2: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